0: 네.
1: 아내매 떠나서 세란에 로비냐로 아내매 떠나서 세란에 로비냐로 거하는 살길살인 바이마넴 또렐다린 다린 또 칼로라나 해도 베레이냐린 다린 또 칼로라나 해도 베레이냐린 Poholi, Yaros Kamaroholi, Toh Toh Toholi, Yaros Duno Tsoholi, Tezanan Zanan Kohohana, Mertos No Wintozohana, Tezanan Zanan Kohohana, Mertos No Wintozohana.